0: 고속도로요 한도 사탄대요 타바사 하다로 응요 다다요 너무 더사던요 다 아삼나 스빌리존이 하탄교고 다도도 다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
1: Radio Handball gives a warm welcome to our Polish friends.
2: Radio Handball Italia, pallamano per passione.